0: Waktunya jaga malam.
1: Jangan galau malam-malam. Pro 2 FM.
2: Jangan galau malam-malam.
3: Oppa, kiyongna? Oppa ketten irong pyeonggyeong majimakuro boko sipdago hetjana. Oppa, uriga wae iroge deuneun goya? Nan oppa eopsi mot sara. Oppa도 잘 알잖아. Oppa 떠나지마. 응? 나이 순간 오빠랑 같이 하고 싶어. 난 오빠 너무 사랑해. 떠나지마. 오빠 일어나. 오빠 오른쪽으로 가. 오빠 못 봤어? 앞에 자전거야. 자전거야. 자전거. 오른쪽으로. 야 너 그 길이 오빠. 아직도 안 그러고.
4: 그 telakaan terjadi karena hilangnya konsentrasi. Stop penggunaan gadget saat berkendara.